0: 네? 뭐, 뭐이가?
1: 너, 너, 지원 널 하나가! 내가 뭐 빠뜨리는 것 같은 시들이 서말래 나 알아오! 어,
0: 온도에, 사람한테 몰린 거, 막 전기나 구성하려는 하긴가, 또, 뭐라 뭐 하고 긴 보니까.
2: 우리가 뜨거, 비선, 나는 누나인가요, 뭐이 뜨거?
1: 네!
0: 온도이!
1: 온도이! 온도이, 나! 나 일로 기다보세요, 이모, 나! 뭐빠 올리가 나들이서, 또, 나! 말로, 어이가!
2: 이제 그 뿌이디가 들리다, 누나가 욕사군!
1: 네!
2: 물라실라성 받아, 극발한 거, 니라고!
1: 어머,
2: 뭐! 그러, 이제 그 뭐, 극발하고! 뭐, 뿌이디가고! 이나군! 막바고가, 뭐이고!
1: 네! 나!
0: 온도이 알라 막아봐고 나하고 바타와라하고 나 고기 겨슬랑 나이 보고서 이모 나락 바타와라지 다타이 말로이까 뿌리나들이서 말라야 아콩 마요서 망하냐가 이없어 이모 나 막아발리크 나 사물이 나나이 문학 바타와라하고 나 고기는 살라고 써이 녀석 일로 이모 막아 바꾸자
1: 네 먼저